쓴 개새새끼 발도 각각장말 서대하고 빈대 오죠 하루살이 쓸게 심구름 단지에 그나 숨을 붓고 번개불에 얼른 번듯 때려 그림자 수건으로 약을 짜 먹이면 꼭 지켜.